0: 독해, 에이 독해.
1: 아시르반.
0: 선제 우는자 다이.
1: 또 걸어가는 소리라. 마마고 아시르반이는 소리라. 이 로그니 사흥이 깨달아가 레사스.
0: 로그니 사흥이?
1: 오, 이녀로 로그니 사흥이요. 요 버티버니 이녀게요. 어리? 걸어가는 버리나?
0: 마이데.